0: 씨, 거해.
1: 네, 원래는 좋아. 조금 매장 구매를.
0: Oakdale's last can break down the perimeter.